와! 야야! 쇼나리 대리 수수께요! 에사이 우롯도 수수께요! 롯데스비じゃない! 山田帰りたくない! もう少し踊りたい! これってツビじゃない!